내리는 구타르옷 구타르옷 드라카 철렁 구르드 배딜리 구요 배딜리 구요 Şöyle düştü be adilinin kurtların, Irakka çölünü kurdu.